0: 마구! 못하이 도미어마이! 개매겨오라 마! 개매겨오라! 딸벌이, 곰팽해자이, 수두치에 탁기 누래, 뭐바회.
1: 부터!
0: 마! 마! 꼬타이 뚜미 마고 와봐. 어머니 분에 꼬타이 뚜미 졸려가려 봐. 꼬타이 누가래. 아, 아미야 큰, 자이 크림아. 아미야 큰 자이. 높인 발, 라메르 모우다, 서돌 하스파탈에 복귀하지. 에코니 제때 하베 아마께 오이 하스파탈에 람께 사주 곧대. 에이, 되겠죠?
2: 기아발 되글리.
0: 아래, 내케이 또 아미 추대 에룸고. 오이, 에, 온누 꼬타이, 모제기에, 아솔 꼬타이 게룸 불레. 도마르 송이나, 악존 사두바바, 나카 곧대 짜이. 에소, 에소, 따라다리 에소, 아미, 아미 졸리 구러.
2: 솔리복